0: 약간
1: 숨만 이때 터냐?
2: 라인터파 양대뿌에
3: 양대. 쯤만에
4: 쯤만에.
5: 차이지 에르볼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Ma igual es guanches causa.